0: Sokpa chepu duma chesu sungpe tuen yang nyungman nashin chibu da chepe tuen yinji nangka tebu mega chikla mijashi maus tadi na sarahe longshan asha ninda kajo di peji nyingme yushun shiri ninda kajo le zila rinji shaya na tungsum dubu gui tang sheso sungpa tang chewe tigli peji dis sanmeri Tese mishik tigli su yungri kini rusu zam Vese nangam barzakwe Sujin nyingwe dadu ne sheshe to Tende simgi Nyungma Tende simgi Nyungma tordu Tei chundru basidu Simzhen namgi nangge kamchu dan Chiruji neri dan Longju lo sopa tamze yongsu gojin Sirum ngame pungbu nam Vese tu timne Lanya lege wangi jikten chimme persi ki pungpun nam sem te rangdang su shaywe tsuyi tongpa mebe kowe kolo nam gichin gemi semudar nangwa sebe nengshi sem tatu gung ngayne nengshi sem tatu gung ngayne ta timwe goba duzonya mela namshik lelungu yawa pachata shaywa tamche lara medame tsuyi nyawana shiwa teyze sem nyungma mishikwe ngogo dini tekarang 말해 sim nyungwa mishikwa ngoni tekarang namba tamche kienpe yishi su roa mato topse yonden shen suyla rang milebe gyuzingi shi chugu lujugi ada kasukurubi rimada ina lakbar judu na loli ya shi kusum saishungduwa shi chugu vesajala shi chugu mingdane dako debu taba nyingde meba indu zane shi sa mingda 간단 review 타본이 있는 게 추구다 가서 우리 그게 정신 남다 다가는 시 코라 똥소 그 레바 매듭이 지금 뭐네 야 죽음입니다 그래 용도 돼봐 그래서 상황도 왜 그도 우리야다 싸워 싸워 손 아주 제대 아니 세주기 싸워 니주기 싸워 아니 치주기 싸워 어 무슨 그 남자 아니 실수 없는 거 어다 저 지금 코 지금 인벌 나 뒤에 대 시 상자로 속에 민다대 타츠벌 심티제 심티제레 나와숨 기준에 되게 쉬어야 되래 심티제레 나와숨 기준다 낭지 토송고 낭지 나와숨 기준다 대래 군도고 교와 피주다 대래장 공해시버 림지 기준다 군도 뉴몬 만남라 때네 레 소주다 레 대왕게 로소스 깨는 남 깨는 탐제다 내 토면 탐제 용순 주베 추장 대다기 내급 터두도 대다기 내급 탐제도 뉴메스 푼줄메징 밀름니지 춘주도 샤왔다 뉴주 대의 교주도 능주당 대니기 준세래 규모대비 등세지 나버 장왔나 뉴주 강낭 마다고 실어 쉬고시 미주소 준지 첨부 나서 따와 차라 생 상해 되게 잘 따라해 보게
1: So then, in the commentary, Jamgon Kongtu summarizes his statement and states the conclusion. He says that in this context, when we read references to the term jnana, which is transcendent wisdom, we should not understand it any. In terms of just any other form of jnana or wisdom, but rather we must understand in terms of jnana or wisdom at the level of clear light, the mind of clear light. And similarly, when we find references to the term resonance, self-resonance of something, we should not understand it purely in terms of a resonance of anything, but rather resonance of that innate mind of clear light. He then goes on to explain that in the Dzogchen literature, sometimes the clear light is described as being that of unconditioned. And here, Kongtu Rinpoche points out that this meaning of unconditionedness is not the same as a characterization of permanent phenomena as unconditioned, such as the mere absence of something, so space defined in terms of the mere absence of obstruction, that is an unconditioned phenomena. So this is not the meaning of unconditionedness

0: 다 들려야 다외 개발기 거두도 뒤수제 지라도 교대스 다 그게 가서 다와 썰려다 즉 나가는 신기 그게 다 탑지 샷 썰려 된대게 개발을 내 아니 가서 주고 거두도 뒤수제 지라도 교대스 거두 매번이 직전 차바다 물투고 거두 예반에 나바시디 장변다 무디바데 직전지 거두다 년두지 거두다 전주선배 거두다 라나메배 거두고 달라 차와니 균절을 몸배시 거두 매바고 물투고니 차바라 따베시 거두 매바고 장변반에 센디 차바라 두베시 상라라 수배 거두 제노 무디니 다 딱바치 예바 타고라 차베시 류순 진진 맹아따 바라 수배 거두다 뒤슈 로버 차바오 Nyantu ji kodum ni duwale. Tibaji ya mi chade gyawa pisun soba cha rangasin yung sun dini sanje tenpa ye shen yung te gyawa da migiwe cho tam je kunzo da tuan tambara niga sosur yeba dawa tang. Gyawa ni cho migiwa ni bongwe kodum da dushu chewa. Chanju sebe kodum ni chanju sebe tomba le kenda sambar tuan mi chi zuru dikla suwa mi chi nijin deji cham je da semge wala nyeba mi chen yung te. 니지 선배스는 최 탐제 개화든 미개화 강제양 동반양벌 민주도 신주 선배 동반이 너나 니지 선배 시순의 죄도 라나메베 거두니 던지 선배들에 상제 태과 정에나 묘문 등아 군제양 빼말라는 담신데 대로 수준 표준소 시신 중대 최 탐제 얘네 양반이 지치 니지는 땅도 매다 세단의 빵도 매다 대단 마도 봐도 두진 민중 와른 마인데 지들 따외 얘네 나버다고 하던 미도가신도 거두부터 뒤죽냐 대단한 나버 타바다 마다바 죄도 다 대인식이 내가 따라 창원에고 주버리 다 죽두개와 예 죽두개에다 가서 그래 중이니 따라 채원 상원디 물롱 장치 민이 따라 실을 터지 재산에 계속여나 계속여나 채줄 즉
1: Then in the next section of the text, the author explains that due to the differences of views in terms of their profundity and so on, differences in the ascetic practices and the conducts that are based on them also differ. So we read in the text, due to the differences of views, differences exist too in the ascetic practices and the conducts. Those devoid of ascetic practice are the unreflective worldly and the nihilists. There are four kinds that have ascetic practices. One, the mundane ascetic practices which the materialists and the extremists have. Two, the ascetic practices of the disciples. And three, the ascetic practices of the bodhisattvas and the unexcelled ascetic practice. Of these, the unreflective is ignorant of cause and effect and is therefore devoid of ascetic practice. The nihilists uphold nihilistic view and are devoid of ascetic practice. The materialists seek qualities characteristic of this life, so they possess ascetic practices such as observance of purity laws and so on. The extremists, with the goal of purifying the eternal self, engage in such asceticism as abusing the body, keeping themselves in the five types of fire and so on, and they engage in the conducts in a distorted manner. Then the text goes on to explain, as for the ascetic practice of the disciple, the discipline scripture states, this is the Vinaya, do not commit any evil, engage in virtues as best as you can, thoroughly tame your own mind, this is the teaching of the Buddha. Thus, they view all factors of existence, virtues or non-virtues, as existing separately and respectively belonging to categories of ultimate and conventional truths. They engage in the conduct of practicing the virtues and relinquishing non-virtues. Then the text continues with the bodhisattva ascetic practice. So we read, as to the ascetic practice of the bodhisattvas, the bodhisattva vows states, not affecting the means when circumstances call for, not employing supernatural powers, threats, and so on, he who has compassion and out of loving kindness and those of virtuous mind, there is no fault in these acts. So we read then, so if it is sustained by great compassion, regardless of whatever acts one might engage in, be it virtuous or non-virtuous, one's vows will not degenerate.